꼬맹이쩡이님 신청 사연입니다. AOA의 심쿵의 EXID의 위아래 크레용팝의 빠빠빠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예, 신청곡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면 저절로 흥 올라오는 신나는 곡들로 청해 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음악과 함께 기분 좋게 달려보겠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이라 마음이 조금 가벼운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부처님 오신 날, 거기다 월요일 또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3일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바쁘고 지쳤던 일상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푹 쉬면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요. 꼬맹이쩡이님도 웃음 가득한 연휴 보내세요.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디오의 팝콘, 김태우 사랑비, DK 별이 들게 청해 주셨어요. 날이 너무 좋은 금요일이에요. 비가 와서 흐리던 날이 개니까 마음까지 상쾌하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화이팅인 불금입니다. 예, 며칠을 흐리고 비 내리던 날씨 지나고 이렇게 맑게 개워버리니까 마음까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햇살 좋은 금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괜히 기분도 들뜨고 하루 시작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비주님의 팝콘 사랑에 왠지 극장가에서 기뻐할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 쌓였던 피로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면서 조금씩 털어내고요. 다가오는 연휴는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항상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기분 좋은 불금 보내길 바라겠어요. 비주님도 화이팅!

행복해 자라님 신청 사연입니다. 돌멩이 봄과 닮은 너에게 겸해 우리의 아침 최예본 오픈 다드림? 뭐라고 읽어야 되죠? 아 오픈 다드림 안부 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굿모닝이에요. 날씨가 참 좋네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적당한 날씨인 것 같아요. 불금이라 마음도 더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시는 터보님 감사해요. 오늘도 마음 편해지는 방송 잘 들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돌멩이의 봄과 닮은 너에게 우리 이쁜 돌님이 뭔가 들으면 좋아할 제목이네요. 오늘은 정말 이름처럼 정해지기 행복해지기 딱 좋은 아침인 것 같아요. 바람도 기분 좋게 불어오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라 괜히 마음까지 한결 여유로워지는 느낌인데요. 게다가 금요일이라 그런지 한 주를 무사히 잘 지나왔다는 안도감도 함께 드는 아침입니다. 따뜻한 말씀 남겨주셔서 저도 괜히 기분 좋아지네요. 늘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천국들처럼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연휴 동안은 몸도 마음도 푹 쉬면서 웃음 많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불금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건강히 다시 뵈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아침부터 정신이가 없네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잘 들어요. 악동뮤지션 오랜날 오랜밤 김건모 미련 도보이 세 사람 청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나봐요. 정신없는 날일수록 해야 할 일들을 또 차근차근 해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신청곡도 오늘처럼 살짝 감성 필요한 아침 분위기랑 잘 어울리네요. 음악 들으면서 잠깐이라도 마음 여유 챙기길 바랍니다. 벌써 금요일이라 한 주 마무리 단계네요. 연휴에도 아마 계속 방송을 챙겨야 하니 연휴라고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연휴 즐겁게 잘 보내고요. 오늘도 화이팅! 신청곡 사연란 마감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 방송이에요.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마지막 사연 햄버거님 다녀가 주셨어요. 나을의 귀로 신혜성 같은 생각 크래치콰이 She is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영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금요일인데 월요일 못지않게 차가 많아서 지각은 안 했지만 사무실 청소하는 날이라 이제야 천국을 남깁니다. 잘 들을게요. 네, 반갑습니다. 바오님. 금요일이면 조금 한산할 법도 한데 오늘은 월요일처럼 차가 많았군요. 그래도 뭐 지각 안 했다니 다행이에요.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청소까지 하느라고 정신없는 아침 보냈겠습니다. 이제야 숨 좀 돌리면서 신청곡 남긴 것 같은데 오늘도 감성 좋은 곡들로 분위기 제대로 채워졌네요. 바쁘게 움직인 아침만큼 잠깐이라도 음악 들으면서 여유 찾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았고요. 오늘 마무리하고 다가온 연휴 편하게 쉬시라고 했더니 댓글에 연휴 중에도 근무를 하셔야 한다고 남겨주셨네요. 일이 많나봐요. 아무튼 썩 유쾌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연휴인데 평일처럼 일을 하진 않겠죠. 조금은 여유 찾아가는 그런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어느덧 3일의 연휴를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만 조금 더 힘내서 마무리 잘 하시고 마음만큼은 한결 가볍고 여유롭게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동안에는 밀린 프로도 푹 풀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웃음 많은 날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휴일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터보 오빠 고생 많으셨어요. 선풍기 바람. 네, 오늘 아침에도 든든하게 아침을 지켜주셔서 아주 좋은 아침을 함께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자, 오늘은 제 방송이 두 번 있어요. 지금과 오후 7시에 방송이 네, 또 한 번 있습니다. 오늘 1부 방송을 시작해봅니다. 아이오아이 곡 한 곡 전해드렸고요. 온재훈의 파란 눈 소녀라는 곡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두 곡만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준비해볼게요. 날씨가 비 온 뒤 날씨라 온도는 높지 않은데 또 되게 좋네요. 하늘도 맑고 네, 너무 좋은 날씨라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또 그 금요일이라 연휴 또 3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는 또 호수를 지켜야 돼서. 네, 로이킴의 왜 그래 준비했고요. 0018의 툭이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고 올게요.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러게요. 오늘부터는 수고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두 개잖아요. 내일 그러니까 난연히 방송 끝나는 내일 새벽 1시부터 쭉 서버를 잡아서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아마 제가 하고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우리 다비언니가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또 제가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뭐 사연이 있으면 쉴 때는 멘트 다 해드리고 신청곡만 올라올 때는 노래만 전해드리고 쉬엄쉬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수고를 계속 할 거고 다음 주도 방송이 풀방이에요. 방송복이 터졌어요. 어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왔습니다. 아직 가슴 통증이 좀 남아있어서요. 네, 아주 괜찮아질 때까지는 물리치료 계속 받으세요.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굉장히 좀 오래 갑니다. 그죠? 네, 오늘도 라이크 만땅이에요.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나는 곡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소녀시대 런 데빌런, 시크릿의 마돈나, 애프터스쿨의 뱅까지 네,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라이크해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부산의 오늘 날씨는 구름만 낀 날씨네요. 여기는 오늘 원래 흐림이었는데 해가 너무 예쁘게 떠 있어요. 너무 맑아요. 오늘은 한때 정주행했던 슈가맨에 나왔던 곡을 청해봅니다. 아, 전 너무 좋아했어요. 슈가맨. 유열이 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슈가맨이 더 안 해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슈가맨이 또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찾을 가수가 더 많지 않나요? 근데 너무 좋은 옛날 곡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보고 싶은 가수들이 왜 소방차는 안 불러주는 거야? 그쵸? 제가 원래 감기약을 요새 계속 안 먹다가 밤에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또 코가 막힙니다. 아, 진짜 죽겠네. 네, 청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비어네이퍼는 딱 두 번 나왔어요. 이 영원이라는 곡과 처음에 첫 회에 바로하고 진영이 나와서 하얀 겨울을 불렀었죠. 너무 좋아요. 예리의 나는 문제없어, 오마이걸의 러브송까지 세 곡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함께 잘 들을게요.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이어지는 곡입니다. 꿈이 행복한 공간님께서 오늘 날씨 좋아서 놀러 다니기 좋겠어요. 우리 공간님. 자, B2B의 곡과 엠플라잉 그리고 네, SS501을 어제도 신청하셨던 곡인데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잘생겨서 좋아합니다. 내 머리가 나빠서까지 준비해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어지는 신청곡입니다. 꼬맹이 정희님 다녀가시면서 정은지의 앵무새 그리고 여자친구의 기적을 넘어 런치의 곡까지 세 곡 청해 주셔서 바로 이어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가볍게 사연 신청은 다녀갑니다. 비가 내릴 수도 있는 흐린 날씨여서 빨래는 내일 해야겠어요. 아무튼 장미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꽁치님 밥은 먹었어요. 가족들이 다 있어서 오늘은 시끌벅적하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에일리의 너나 잘해 흐르고 있고요. EXID의 내일의 카라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드려요.

행복해져라님 다녀와 주셨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듣는 마지막 방송이네요. 갑자기 오후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오후 반차를 써야 해요.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방송하시느라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주말 연휴도 잘 쉬시고요. 저는 주말이 더 바빠요. 코드뻥 뚫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저도 잘 쉬고 올게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오늘은 어제보다 코가 덜 막히는 것 같죠?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행복님, 오후에 급한 일 너무 급하게 또 처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여서 꼼꼼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푹 쓰시고 화요일에 만나요. 신청하신 세곡 이어드립니다. 고마워요.

비주맘님 환영해 주셨어요. 상큼한 공기가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너무너무 좋아서 괜시리 기분마저 간질간질하네요. 기분 좋은 금요일, 기분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신나는 노래로 신청해 주셨어요. 쿨의 애상, 유피의 뿌요뿌요, 디바의 왜 불러 전해드리고 저는 마지막 사연 들고 옵니다.

마지막 사연은 와우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목은 어제보다 괜찮으세요? 이제 목은 거의 났는데 코가 살짝 막혀요. 많이 좋아졌죠?

조금 넘어가겠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 저는 7시에 2부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스타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마무리는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짐을 챙기고 내가 머물렀던 자리의 흔적을 하나둘 지워가는 일들 말이죠. 예전에 퇴사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받았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은 더 괴롭고 힘들게만 느껴졌는데요. 하루하루 끝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결정된 순간도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도 힘들고 준비할 틈이 없어도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마무리라는 건 어떤 방식이든 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신 분들 혹은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계신 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을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수사비의 가요홀릭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3일간의 연휴죠. 저희 집에 30년 지기 친구 가족들이 오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인연이 올해로 30년입니다. 옛말에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가도 아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갈 수 있는 인연이 있다는 거에 감사한 오늘입니다 하셨습니다. 필사마님께서요. 이해준 사랑투, 손승연 바람의 노래, 허각의 언제나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즐거운 금요일 보내실 수 있겠네요. 뭔가 그 가족들 간의 끈끈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저는요. 오늘 밤은요. 좀 고요하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아이들이요. 이따가 한 4시나 5시 정도 사이에 청양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저는 근무가 있어서 일요일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면은 네, 근무 끝나고 밤 7시 40분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잠깐 가서 청양에서 네, 발만 담갔다가 네,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코스인데요. 그래서 금요일 밤, 네, 오늘 밤이죠. 네. 아주 약간의 그런 뭔가 저만의 그런 시간을 달콤하게 가져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비법 좀 안내해 주세요. 필사마님의 신청곡 잘 들어봤고요.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바깥 세상이 좀 떠들썩하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호수방송이 잘 안 들려서 화가 막 납니다. 햄바오님께서요. 그래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조성모 눈물이 나요. 먼데이 키즈 바이바이바이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햄바오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점심시간은 살짝 조용해졌나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레반의 그대가 모르는 순순히 참 다행이야 전해드렸습니다.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타이어에 못이 박혀서 고생하셨네요. 지렁이 하나 추가합니다 하시면서 엔진 교환하고 뭐 이렇게 못 박힌 것도 좀 제거하시고 수리를 하셨나봐요. 오늘따라 바쁜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요. 아마도 우리 꽃미남님은 주말에도 더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타이어에 못이 박힌 거를 발견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모르고 그냥 달렸다면 더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액땜 하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신청곡도 잘 들어봤고요. 이번 주도 파이팅! 주말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해가 쨍쨍하니 좋죠. 날씨가 좋으니까 설렙니다. 미용실 가기 전입니다. 가볍게 자르고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올게요. 며칠 전부터 잘라야지 잘라야지 생각만 하다가 숙제처럼 남아있었거든요. 숙제를 해결하려고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와우님께서요. 샤이니 루시퍼, 쿨의 루시퍼의 변명,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머리를 잘랐는데요. 저희 작은 아이가 그 매직 펌을 했어요. 작년에 아이가 학교 안 가겠다고 막 우는 바람에 머리가 잘랐는데 삼각김밥처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뭔가 좀 부시시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 스트레이트를 한번 해주고 나니까 이제 풀렸어요. 1년 지나서. 그래서 어제 다시 했거든요. 아이는 비싸게 펌을 하고 저는 또 곱사리로 살짝 머리만 다듬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때 파마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염색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항상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염색을 하면은 2주 뒤에 파마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파마를 하게 되면 또 염색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머리가 네, 힐끗힐끗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냥 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머리만 좀 다듬어 봤는데요. 그래도 좀 자르고 나니까 좀 기분이 산뜻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오님도 프레쉬하게 변신해서 오세요.

즐겨버려 마치 게임플레이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메인 스테이지 야 어때 can't you feel it 지금부터 잠시도 눈 떼지 말고 but we're kicking the show Let's

0: 어때?
1: 예니 앞에 내려와 기꺼이 받을 crown 나 왜 back and touching down It's the king of the town on the streets in the crowd Take that 가져도 돼 모두

있죠? 밥통에 밥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다 되면 상추쌈과 죽순무침, 된장국에 밥을 맛나게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좀 습하기도 하고요. 은은한 햇살의 그런 하루예요. 좀 추운 것 같기도 해서 옷을 좀 더 걸쳐 입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즐겁게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꽁치님 신청곡으로 아이딧 제멋대로 찬란하게, 킥플립의 처음 불러보는 노래, 엑스의 크라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도 건강식으로 드셨네요. 아, 그런데 조금 뭔가 아쉽다 싶은 게 있다면 네,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는 계란 후라이라도 좀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분명 건강한 맛에는 내 건강을 챙기는 그런 비결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도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보의 늦은 후에 성시경 나얼 잠시라도 우리 손디야 나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잔잔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바쁜 저의 그런 생각

생각들, 그리고 아, 뭔가 좀더잘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조급함,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출근해야 되는데요. 출근하기 전에 무언가 꼼지락거리다가 꼭그한 1, 2분 차이로 늦어서 버스를 못 타고 택시를 탔거든요. 오늘은 꼭 놓치지 않고 버스를 타겠다. 꿋꿋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심적으로도 좀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아, 무언가 잘 해보고 싶은데 왜잘안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먹고 나서 좀 체하기도 하고, 또 소화가 잘안 되고, 그래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르게 출근길, 퇴근길을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일주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나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 몸을 혹사시킨 건 아닌가? 나는 견딜 수 있는 게 이만큼인데 지금 뭔가 너무 과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좀 나를 되돌아보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출근 전에 방송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조마조마해요. 아, 나또 늦는 거 아니야? 나또 택시비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정돈되지 않은 그런 나의 감정들을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은 어떤가요? 특히 오늘은 정말 바쁘시죠? 네, 또 빨간 날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내가 홀가분하게 휴일을 즐길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초집중해서 근무를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돈을 위해서일까? 명예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일까? 40대에 들어선 저는요, 어쩌면 뭔가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40대에 맞지 않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좀 선을 긋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 알맞은 일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40대에 알맞은 일, 그런 게 과연 정해져 있을까요? 스타비의 가요 올리기입니다. 어쨌든, 무언가는 해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일을 벌리는 건 너무 지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달은 마무리에만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바다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스타빌 가요블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블릭

바다비예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녀가 떴다 떴다 떴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의 오늘도 섹시한 그녀가 떴고요. 4시까지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맑은 날씨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꼬여서 제가 있는 곳은 바람도 선선, 날씨도 맑음, 그리고 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신도 안녕이길 바라며 4시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왔어요. 좋았어요. 바쁜 척 하기 있기 없기.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 낭만늑대님, 점눈문 원사장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 바쁜 시간이죠. 커피 한잔 마셔야지. 아우,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푸사 사용하고 계시죠? 푸사의 어떤 분은 매일매일 오늘도 바꿀 거야, 내일도 바꿀 거야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쩌다 한번 바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파란 거 그거 그렇게 해놓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쩌다 가끔 바꾸거든요. 언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그 심리 상태를 프로필로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어느 날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어느 날은 그냥 뭐 바깥에서 듣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매일매일 누군가의 푸사를 보면서 오, 오늘 서글이 기분이 좋은데? 오, 오늘 흰수염 굴에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오, 바오, 너? 꽃놀이 너 혼자 갔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래야 오늘 서글이가 기분이 까졌구나. 오, 오늘 마오님께서 마트를 안 가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 핸드폰을 다 공유하고 있진 않으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건 아주 가끔 한마디씩 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실 때 가끔 그런 거 푸사를 보면서 몰래 보잖아요. 오늘 와우의 기분은 어때? 오늘 서글의 기분은? 오늘 점누문은 사장은 기분이 어떨까? 뭐라고 사나? 이러면서 프로필을 몰래 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나눠주실 때 오, 오늘 기분 좋아. 아유, 오늘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치만 아주 바쁘시다면 그럴 때는 몰래 숨으셔도 괜찮아요. 뭐 다음에 또 올 거니까, 다음에 우리 또 이야기 나누면 되니까. 그렇지만 아주 가끔 꼭꼭꼭꼭 티내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티내실 곳 하늘호수 방송국 가요 FM 바다비의 신청곡난 함께 해주시면 4시까지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저희가 방송을 할 때 혼자 떠들잖아요. 뭐 타자는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방송 멘트는 저 혼자 하니까 2시간 내내 떠들잖아요. 그러고 나면 배가 어마무시하게 고프거든요. 어제도 이쁜 놀림 방송 듣고 했는데 고프다 고파 많이 고파 배가 고파 그래서 대패 삼겹살을 살짝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김치를 얹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밥을 넣고 김자반을 넣고 그리고 열무김치를 아주 조금 넣고 아주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팠던 건지 세 숟가락을 딱 먹는 순간 아 배불러 이거 어떡하지? 아, 너무 맛있는데 왜 있잖아요 입은 너무 맛있는데 너 그만 먹어 너 그만 먹어 머리로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입이 이긴 거죠. 와 그리고 밤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수영하러 갔죠. 수영을 왜 하러 갔냐면 정말 기운이 없었는데 왜 하러 갔냐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평소에는 수영을 할 때 앞장서서 하는 스타일인데 맨 뒤로 가서 수영을 했죠.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셨어요. 좀 내려가는 것 같은가? 근데 안 내려가는 그리고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에 오늘 좀 약간 교육받는 날이어서 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죽을 조금 먹고 퇴근을 했는데 배가 고픈 줄은 모르겠는데 약간 속이 쓰리면서 막 마시고 싶다 마시고 싶다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다 너무 마시고 싶다 지금 막 이런 기분이거든요. 저 마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쳐 또 참아야 돼 이런 건가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실까? 참을까? 고민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레벨업 30% 남았어요. 금방 오프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막 물결 치고 갈매기 있고 히히 이런 말 있고 하니까 그 레벨업 하는 게 굉장히 즐거우신가 봐요. 그렇다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힘을 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야호! 한번 외칠 수 있는 시간이 빨리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햄바우도 좋아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는 다비 누나 천국 남깁니다. 어제는 외근이라 천국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두 시간 일하면서 사랑스럽게 잘 들을게요. 시청하신 노래였죠? 카라의 점핑, 오렌지 카라멜의 아잉, 버블 시스터즈의 노래 하늘에서 남자들이 내려와 준비해드렸습니다. 필사마님 오늘도 두 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섹시하시고 조신하신 바다비님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곡 세 곡 전달해드렸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오늘 세 곡 다 쏩니다. 아니 이럴 때가 바다비님이 이렇게 착할 수가.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착하고 예쁜 사람.

안녕하세요, 꽁치님.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국난 다녀갑니다. 지금 실내에서 뭐 하고 있고 조금 뒤 오후 3시 30분 넘어서는 고기 사러 멀리 있는 정육점에 갔다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힘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고기 사 먹을 때 예전에는 축협 굉장히 많이 이용했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거 있잖아요. 정육점, 식당 정육점 있잖아요. 예, 그쪽 좀 약간 더 맛있는 곳이 있어서 요즘에는 식당 정육점 이용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사오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쨌든 맛있는 거 사오셔서 오늘 저녁에는 몸보신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와우님 반갑습니다. 집에 왔어요. 땀 쭉 빼고 왔어요. 차가운 바카스 마시고 있는데 꿀맛이네요. 숨 좀 돌리고 씻어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바카스에도 카페인이 꽤나 많이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처럼 커피 먹고 잠 못 자시는 분들은 오후에 바카스 마셔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뭐 여튼 더울 때 시원하게 마시면 뭐든 좋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울 때 오히려 시원한 것보다는 오히려 미지근한 물 마셔야 그 더위가 조금 더 그 차가운 걸 마시면 바로 발이 물을 마시고 싶어지는데 미지근한 거 마시면 조금 덜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4계절 차가운 것보다는 대상 미지근한 걸 좀 많이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신 과일은 시원하게 먹고 요즘 수박 참외 어마무시하게 맛있더라고요. 왜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그 토마토 하나에다가 굉장히 그 단성물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요즘 참외랑 수박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단 과일들의

0: 혈당 체크를 하면 정말 또 장난 아니다, 엄청나다라는 말도 있고 해서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엄청나게 달고 맛있게 하나를 먹을까, 아니면 건강에 좋게, 예, 건강에 좋게 너무 달달하고 뭐 당분이 가득한 것보다는 그냥 제 과일의 맛 정도만 낼 수 있으면 좋지 아니한가. 뭐 여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부엌이 엄청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온 집안이 엄청나게 먼지하는 없이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처럼 미세먼지 심하고 또 완벽하게 성결을 유지하지 않는 곳에 가면 오히려 면역력이 낮으시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대충 씻어 먹어 어차피 농약이야. 약간 뭐 뭐를 먹을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뭐 그냥 저는 그래서 꼼꼼하게 뭘 막 하는 것보다는 대충 살자, 대충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긴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산화탄소? 뭐 그런 거에다가 과일을 씻어 드시거나 뭐 아니면 정말 빡빡빡빡 문질러 드시거나 그러고 계신가요? 여튼 이제 곧 수박의 계절, 포도의 계절이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신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저는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가끔 그 행복의 아이템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니까 행복하던데 그런 느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마스터님 빛이 난다, 빛이 나.
0: 제가 CD를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라이브 버전이었네요. 준수가 부릅니다. 너를 쓴다.

지금 시간 3시 9분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내려왔습니다. 음악과 달콤 쌉싸름한 때로는 쓰디쓴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같은 노래 같은 커피 그리고 향기로운 커피향까지 함께 즐겨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방송한 지가 20년이 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16일 토요일 날 20년 전에 같이 방송했던 언니들을 만났더랬죠. 대전에서 닭도리탕 먹었는데 닭도리탕 먹고 뭐 그동안 어찌 지냈냐, 목포에서 한 분, 저쪽 마산에서 그리고 화성에서 약간 그 전국구가 모여서 밥을 먹고 어찌 살았냐, 어찌 지냈냐 식사 후에 커피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다들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사실 저는 주식을 얼마 그 아주 소액을 사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수, 매도, 매수는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 근데 매수만 해봤고 매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소액이라서 사고 팔고 할 것도 없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놔뒀는데 제가 넣었던 거에 배 이상을 어쨌든 벌었거든요. 뭐 예컨대 100만원을 넣었으면 200만원, 200만원을 넣었으면 조금 더, 예, 이렇게 돈을 살짝 벌었어요. 그래서 주식 이야기를 하길래 아주 조용히 나는 이만큼 벌었어 라고 했는데, 와, 정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에 주식 안 하면 할 말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를 하고 있어, 얼마 하고 있어 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냥 몰라. 근데 막 그 언니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저런 그 종목들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는 건 할 줄 있는데 매도를 또 할 줄 모르고, 뭐 그리고 요즘에 그런 인증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뭐 했는데 꼭대기에서 잡았다 막 그런 거 보면 뭐 사야 되나? 그냥 뭐 놔두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코인에서 했던 분들이 막 이렇게 다 넘어왔다라고 하는데, 마산에서 사는 언니가 아 코인 그건 하지 말래, 그거는 좀 약간 막 하면서 말씀을 막 하시는데 아 그럼 이건 하지 마는 건가? 아니야, 그냥 적금하면서 사는 게 제일이지. 언니 그냥 적금 들어야지. 언니 뭐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적금 들어서는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뭐 여유가 있다면 물론 많이 뭐든 이것저것 도전해보면 좋겠지만 아 진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막 얼마만큼도 올랐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고민 진짜 들더라고요.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참 많잖아요. 우리 남편은 근면 성실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이걸 안 하면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더니 결국 잠도 못 자고 몸만 망치고 팔아버렸다. 이런 이야기 보면 아 요즘 사는데 내가 너무 시대 뒤떨어져서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식하세요? 코인하세요? 24시간 주식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박의 나라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24시간 정말 주식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봐야 되나? 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네요. 날 보는 눈빛이

어려서 추억이 돋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인삼밭을 키우는 곳에서 보름달 얻어먹으려고 인삼밭에서 열심히 실 들고 달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꽃미남님, 그런 거 해봤어요? 농사일 해봤어요? 저 모내기도 해봤어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새참이라고 하죠. 그거 먹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여기요 여기요 하면서 던져주는 거 어마무시하게 잘했는데 말이죠. 예, 왕자탄 백마님, 42년째 곰미남님. 곰미남님 있긴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앙스리님, 늑대와 추물님, 김원호님, 선인의 추억님, 안전운전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티내주세요. 비즈마님, 오늘은 사연이 없어서 바쁘신가? 예, 궁금합니다. 우리 카마님 첫 번째로 손 드셨네요. 손이 세 개야? 진짜? 뚱이님께서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까지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현우 씨, 저 알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로? 저 아시는 거예요? 저는 왜 처음 보는 느낌이죠? 예, 필사마님 손 들어주셨고요. 언제나 바다비님이 오기를 기다린 듯한 그런 느낌. 나이는 굉장히 어린데, 예. 뭐, 누나라고 잘 안 부르는 남자. 점령문 원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차량이 많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신 하늘도 아미님, 시온님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햄버거님 오늘 외근 안 나간다면서 왜 사라지고 없어요? 서그라, 누나 방송한다. 바쁘냐? 체리님 계시고요.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송덧서님, 허희창님, 부엌대기님, 허피타임님, 이형님, 우주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주를 지켜라! 사기꾼님, 수연님, 바람의 그녀님, 달콤한 인생님, 승호승호님, 태희님 추천해주셨고요. 꾸기님 입장하셨습니다. 꾹 눌러주세요. 뭐? 추천! 필라르님, 델루님, 박창훈님, 양산의 미녀 해피님, 와카노, 꿈꾸는 마음으로님, 제가 오늘 방송에서 너무너무 좋죠. 행복겠죠. 티내주세요. 추천 누른 거 맞아요? 진짜 누나 방송 잘 듣고 있는 거야. 수리아님, 그리고 이대용님, 불사시님, 노노기님, 허삼식님, 진뺨빼님, 여린폭폭님, 바이크트님, 철수님, 차이루님, 김지태님, 묵향님, 묵향띠 어디 있어요? 타일러 킹님, 이시아님, 신승미님, 하비님, 욕심쟁이님. 저 욕심쟁이라는 닉네임을 보면 김범수의 욕심쟁이 노래 막 틀고 싶어지던데. 난닝구님 계시고요. 개판돈 55원님. 저희 집 강아지가 요즘 아파가지고 병원 다녀왔는데 와 진짜 병원비 어마무시하게 비싸더라고요. 약간 그 주사 한 방 맞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목에다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25만원? 와 진짜 돈 열심히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리님께서 감기는 괜찮아지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가끔씩 아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아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싸님 계시고요. 윤광수님, 마마를 꿈꾸무님, 우누님, 우리 낭만늑대님, 크리스탈님, 햇살아님, 꾸기님, 짝대기 두개님, 포사님, 예, 잘하고 계시고요. 케이스? 우리 흑장미님께서 그 에어팟 있잖아요. 전 그 에어팟 귀에다 꽂는 거, 그거 이렇게 뜨개질 하셔서 하시는데, 예전에 수세미도 만들어주셨고 이번에 그것도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꼼꼼해요. 정말 사고 싶은 그런 케이스 만들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 에어팟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흑장미님 대화방이 늘상 잘하고 계시니까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입니다. 다음 방송 퇴근을 보내는 여자, 이 악마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게시판 데이트 지금부터 악마님 앞으로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근하는데 하늘의 구름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비가 오고 난 뒤엔 이렇게 파랗구나. 그리고 들녘에는 정말 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아, 경치가 이렇게 좋구나. 특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정말 노을도 예쁘고 여기저기 풍경도 정말 예뻐서 출퇴근할 맛은 납니다. 여튼 출퇴근하면서 노래 들을 수 있고, 또 출퇴근하면서 경치도 볼 수 있고, 또 출퇴근하게 되면 돈도 벌고 건강도 좋아지고, 여튼 오늘 금요일이어서 반나절 근무하고 왔는데 내일도 근무할 생각하니까 좀 약간 좋았다가도 답답하긴 합니다. 토요일은 놀아야 되는데, 일요일도 놀아야 되는데, 이럴뚜가 일한다니. 여러분, 근데 알고 계시죠? 토요일 날에도 일요일 날에도 모든 빨간 날에도 하늘호수 방송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그리고 놀러가는 길, 그리고 예, 어딘가로 떠나는 길, 하늘호수 방송국 음악과 함께 하시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연휴라고 해야 되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쉬잖아요. 잘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월요일 아침에는 빨간 날이지만 방송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3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흑정민님께서 언니 8시부터 하셔도 되고요. 9시부터 하셔도 돼요. 라고 하셔서 예, 8시나 9시 정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빨간 날, 월요일 날 심심하시고 음악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아침에 나랑 놀아줘. 놀아줘.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이 노래 들었는데 아, 이 노래 좋다. QWER의 내 이름 맑음 이 노래로 저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방송 우리 악마님과 더더더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남들 쉬는 날, 저는 남들 자는 날, 남들 놀러가는 날,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우리 또 만나요.

네, 우리 꼬미남님의 천국인데, 중간에 우리 바다비님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서브를 잡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전에 마이크 체크를 한 번씩 꼭꼭 하는데, 오늘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단이 일어났네요. 다음에 또 실수 없도록 다시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꽃미남님의 천곡 이어서 마저 듣고 인사하러 나올게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무 일 없듯이 자연스러웠나요? 아, 식은 땀 났어요. 사고를 다 한동안 안 쳤는데 오늘 또 사고가 쳤네요. 연휴라 그런가요? 그래서 식은 땀이 났었나? 긴장감이 등에 막 소름 돋듯이 막 식은 땀이 줄줄 흘리는 그런 느낌적인 그 아시죠? 뭔 말인지 아무튼 식은 땀 흘렸어요. 네, 분명히 두 곡 듣고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한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황금 같은 연휴예요. 월요일 날 쉬는 게 참 행복해요. 금요일은 두 번째인데 월요일 날 쉬는 게 정말 기분이가 좋잖아요. 근데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고 이제 화요일이,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바다비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건지, 마이크 도우미가 잠시 더위를 먹어서 그런 건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론은 그거 하나예요. 뽑았다 빼니까, 꽂으니까 되더라고요. 자,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모 누나. 그냥 파티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네, 우리 꽃미남님 덕분에 제가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어제요. 요즘 지원금 신청 많이 하잖아요. 네, 동생도 지원금을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네, 그 지원금은 지역카드로 받았어요. 네, 15만 원을 받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그냥 우리 아들 선우 쓰고 자기들 10만 원만 달래요. 그래서 고마워 하면서 10만 원 주고 15만 원 저런 이득이죠. 근데 어제 저녁을 같이 겹사리에 쇠주를 먹는데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만원 저는 믿었어요. 역전할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만원빵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줘버렸는데 우리 꽃미남님께서 또 예쁜 꽃으로 채워주시네. 그래서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오늘 떡볶이 먹기로 했는데 우리 꽃미남님은 오늘 저녁 뭐 드실 건가요? 행복한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하루 남은 시간 화이팅 하면서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에 같이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가 안 켜진 관계로 해서 띄엄띄엄 드렸는데 또 다녀가셨네요. 한 곡, 댓글로 몇곡더 달아놔요. 오늘 한가할 것 같아요. 우리 꽃미남님 특집 원하는 거또 전해드릴게요. 악마니까. 우리 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외근이라 몰래 추천만 하고 갔습니다. 우리 햄버님은 몰래 추천하고 갔대지만 전 봤느니라, 보았느니라, 원투쓰리 왔다 가는 걸 봤느니라. 외근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고생이 참 많아요. 네, 오늘은 퇴근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네, 퇴근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대화는 나누지를 못해요. 각자 업무도 해야 되고 하니까 대화방에서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늦은 저 끝날 때까지 함께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세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막 떠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햄바오님이 청해주시는 곡 중에 여러분 박수 쳐요. 저 잘했죠? 우리. 바오님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바오님은 좋겠어요. 승승장구해서 이번 주말에는 내려가려나 기도해야겠어요.

네, 우리 아, 어제부터 선거유세 하나요? 갑자기 시끄러졌네요.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마님,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송 잘 들으며 퇴근합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주댕이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 순간 그런 생각도 했잖아요. 편성표를 보니까 우리 부국장님들께서 방송 오늘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제가 중간에 껴있는데 마이크가 안 되길래 마이크가 이렇게 계속 안 돼버리면 나 오늘 쉬는 날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흑장미님 3시간 방송하시나? 이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가 되네요. 쉬지 말라고.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 주신 곡 발걸음이 가볍죠? 월요일까지 쉬니까 그죠? 저는 오늘 가볍게 몸만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쉬니까 마음이 더 편하는 거 아시죠?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야구 보시면서 집구석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오늘은 대구 집구석이 편안할까요? 부산 집구석이 편안할까요? 네, 각자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이주맘님 반갑습니다.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자 화이팅. 그러게요. 5시 12분이네요.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쨔스까 BTS 곡은 송출이 되었어요. 제가 오픈곡으로 전해드렸는데 봄날은 아니고 다른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 윗짝에 상큼한 노래가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곡과 함께 달달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바우님께서 한번더 다녀가셨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아,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할 말도 하고, 할 말도 또 하고, 할 말도 없고, 그죠? 대화방에서 이야기 나누는 건 유치해 죽겠고. 네, 바본가 봐. 진짜. 우리 햄바우님, 바본가 봐. 네, 안부 좀 전해주세요. 거미의 혼자만 하는 사랑,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혼자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좀 분위기가 아니라 좀 있어 보이게 혼자만 하는 사랑. 좀 기분 나쁜 말. 짝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틀린 건가? 혼자만 하는 사랑. 짝사랑 맞죠? 짝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마오님께서 정해주신 거 짝사랑하신 분에게 설마 안부 전하는 건 아니죠? 마눌님한테 꼰질러야겠어요. 정해주신 거 전해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도 네 눈에 띄면서 제 눈에 띄어야 돼요. 띄면서 잼나게 노세요.

네, 우리 꽃미남님 귀여워 죽겠어요. 여러 곡 올려달라니까 한곡 추가했군요. 네, 슈퍼노바, 카사노바. 수요일날 봬요, 비 오니까. 비 오니까, 확실히 비 오는데, 수요일까지 비 온대요? 화요일날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화요일날 만나봅시다. 화요일날 비 온대요? 안올 건데. 비야 오지 마라. 우리 꽃미남님과 데이트해야 된다. 네, 잘 보내요. 저녁도 챙겨 먹고요.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항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 늦게 정육점에 또 가야 하고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머리가 좀 아프네요. 머리카락이 빠진 건 아니죠? 네, 저는 안 좋아도 악마님은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아예 같이 좋아야죠. 저도 뭐 요즘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도 않은데 머리가 막 자주 빠져요. 눈치 봐서 그런가? 네, 우리 꽁치님 스트레스 받더라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화병 납니다. 화병에는 약도 없어요. 아셨죠? 화병에 약은 웃는 거예요. 웃는 거. 하늘호수 있잖아요. 오셔서 잠시나마 스트레스 풀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우리 같이 보냅시다. 행복한 주말도 같이 보냅시다. 청해주신 걸 전해드릴게요.

네, 6시 2분이네요. 여러분들, 한 주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퇴근길, 발걸음이 더 가볍죠? 월요일 날 쉰다. 오, 예! 이런 분위기로 해서, 저녁 만나게 드시고요. 월요일까지,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다가 우리는, 화요일날 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퇴근길에도, 한우로스 방송국에서 쭉 함께 하실 거죠? 그럴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와우님께서 신나는 곡으로 청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양마님.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우리 이호가 만두가게 만두 먹고 싶다고 해서요. 간단하게 막 먹기로 했어요. 밥안 하니까 좋으네요. 악마님도 만난 저녁 드세요. 로또를 아직 못 샀어요. 내일 사야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 기쁘게 만나요. 생유 해주셨는데. 매주 찾아오는, 토요일이죠. 근데 요즘에, 로또도 로또지만, 야구 어느 팀이 승리를 할까? 토토를 해야 되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도 경기가 있는데, KT가, 하나가, 기아가, 롯데가, LG가, 아니, 키움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왜 그럴까요? 승차를 벌려놔야 됩니다. 삼성을 잡아놔야 됩니다. 도망 못 가게. 이제 그래요. 우리 왕우님은 만두 만나게 드시고 저는 엽떡볶이 먹을 거예요. 우리 오늘은 분식이네요. 맛있게 먹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망 고침님께서 오늘도 또 기쁨 조가 되셔서 오셨네요. 이맘때쯤 늘 찾아오는 인생 최대 고민, 오늘은 뭐 먹지? 만만하고 편한 형한테 밥 사라고 설득하는 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처음엔 돼지국밥 얘기가 나왔는데 이 더운 날씨에 금요일 피로와 짜증이 동시에 올라오더라고요. 형님, 주식에서 재미 좀 봤잖아. 좀 맛있는 것좀 사줘. 고유가 지원금도 받았잖아. 쪼잔하게 맛있는 거좀 사봐. 이런 눈물겨운 설득 끝에 얻어낸 결실. 결국 메뉴는 장어구이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빡시게 먹을 계획입니다. 근데 악마님, 장어는 이상하게 조금만 먹어도 물리던데 많이 먹는 꿀팁 있나요? 소고기랑 삼겹살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소고기도 맛있잖아요. 고급지잖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삼겹살처럼 이렇게 술술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장어도 그런 것 같아요. 장어도 기름져서 많이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비싼가? 보통 삼겹살 2인분 먹을 때 장어는 아마 3인분, 4인분짜리인 것 같습니다. 네, 큰 놈으로다가 한 마리 드실 건데,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생강이 나오잖아요. 생강을 듬뿍 드세요. 장어에 생강을 듬뿍 얹어서 먹는 것도 괜찮고, 전 양념보다는 그냥 장어구이 세게 좋아요. 그래서 그 소금에 살짝, 생강에 살짝 하면 먹습니다. 근데 저도 장어는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처음엔 장어도 못 먹었어요. 못 먹었는데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어본 거죠. 잘안 먹다 보니까 안 찾게 되는데 가끔 먹을 때가 있는데 구수하잖아요. 구수하면서 먹는데 많이는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 단위가 세다 보니까 즐겨 먹기는 그렇고 가끔 가뭄이 콩날 때 몸보신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찾는 음식인데, 네. 그냥 이맛저맛 양념장을 여러 가지 드셔보래요. 우리 썩을님께서.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쇠주가 제격이죠. 쇠주도 한 잔씩 하면서, 빡시게, 맛있게 드세요. 네, 보통 노래를 보면 꿈이 들어가는 노래가 참 많아요. 근데, 거위의 꿈도 있잖아요. 근데 거위는 잡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노래를 네 곡을 듣고 나올 텐데, 우리 코만코치님을 위해서 제가 선곡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센스가 좀 쩔어요. 만나게 잡사. 주말도 잘 보내세요.

네, 피스마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다녀갑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꾸벅. 네, 벌써 6시 33분이네요. 새 곡을 청해주셨는데 소방차 올려놨길래 우리 다음 방송 흑장미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방송 오늘 두 번째죠? 힘내시라고 소방차 곡을 청곡을 했나 싶었어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드시고 황금휴일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사연 구름이 썬데이님께서 네 다녀가셨어요. 새곡청해 주셨네요. 아, 남자기 때문에. 아, 우리 구름이 썬데이님 남자 맞죠?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꼭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주말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께서 또 이번 주 고생 많으신데 또 2시간 함께 해주시니까 힘내시라고 추천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주말 잘 쉬고 연휴 잘 쉬고 화요일 날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우리 흑장미님과도 쭉 이어가시고요. 모두 모두 오늘도 생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났어요. 자꾸 만나니까 좀 지겹지 않으세요? 자, 오늘 오전 10시에 첫 번째 방송을 하고 오후 7시에 여러분들 또 만나러 왔습니다. 자, 중간에 낮에 신나는 음악, 좋은 자키님들과 즐거운 시간들 네, 보내셨죠? 퇴근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발걸음, 저녁 식사하시는 분들은 네, 맛있는 저녁 하시고요. 또 금요일이다 보니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해드린 곡 오늘 다 나온 곡인데요. 슈슈가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리고 이 가수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요새 매일 올라와서 목소리가 좋아서 계속 준비를 해봅니다. 정리할 시간이라는 곡 준비를 해드렸고요. 김 레전드의 안녕이라는 곡과 더 브릿지의 사랑은 그대로야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바로 준비할까요? 저녁이라 신청곡이 좀 뜸한 듯하여 네, 여유롭게 노래 조금만 더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 두 손 잡고

아무래도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다른 요일보다 더 많이 조용한 듯 싶어요. 앞 시간 우리 악마님과도 좋은 음악 많이 나눴겠지만 이 시간 워낙 청곡이 또 없을 듯

같아요. 노래 세 곡만 더 준비했어요. 이효가 부르는 안아줘야 될 것 같아서라는 곡과 꾸게 오늘도 너답게 에코비의 말할까 말까까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준비해서 올게요.

요새 이 새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보통 듣던 노래가 아닌 좀 다른 리듬의 곡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필사마님께서 두 타임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게요. 방송국이 터져갖고 정말 끝도 없이 방송을 하고 사네요. 이러다가 자면서도 방송을 하겠어요. 네. 최애나의 캐치캐치,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비원에이퍼의 영화처럼 시청해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금요일 밤 행복하게 보내세요.

0: 그렇게 하루가 또 무겁게 흘러가고.
1: 비어네이퍼의 영화처럼이라는 곡이 전에 비어네이퍼 다섯 명이 모두 있을 때처럼 노래는 비슷하니 참 좋은데 진영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뭔가 굉장히 허전해. 저는 그렇다고요. 다음 사연은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첫 번째 레벨 10% 남았어요. 부럽다. 저는 매번 랩마다 레벨이 그 경험치가 40만이 필요해서 지금 249,274가 남았어요. 엄청나죠? 그래도 3분의 1 정도 한 거잖아요. 와, 그래도 많이 했죠. 월요일 방송 들을 것 같고 화요일은 잠수입니다. 비 오니까 힘들어요. 보니까 화요일은 아침에만 잠깐 비가 오고 별로 안 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까 날씨를 봤는데 화요일 여기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만 잡혀있거든요. 화요일은 엄청 많이 오고 이번 주 토요일날 내일은 비가 아침에만 잡혀있어요. 화요일은 비 정말 많이 와서 못 와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많이 올 때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당연히 안전에 유의해야죠. 네. 비 오면 힘든 거 아니까 걱정 말고 네, 안전에 유의해서 네, 조심히 하세요. 신청하신 곡 수서진의 사랑인 듯 아닌 듯, 송민경의 사랑은 왜 끝이 있는 건데, 그러게 왜 끝이 있을까요? 최인경의 청, 시즈 더 데이의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 일단은 세 곡 준비하고요. 한 곡은 제가 다음 신청곡 전해드리고 시간이 펑펑 남을 듯하여 이따가 준비해드릴게요.

혼자 먹으면 맛있어? 요? 그래요. 혼자 먹으면 맛있나 봐요. 부럽다. 맛있고. 안주는 뭐 먹어요? 맥주 안주는, 맥주는 배부르니까 마른 안주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좋지 않나요? 그래요. 저는 사실 맥주를 안 먹어서 잘 모르겠어요. 맥주 안 좋아하거든요. 신청하신 거 건의의 속마음, 아이콘의 나쁜 놈. 본인을 지칭하는 건 아니죠, 시연님. 태연의 저녁의 이유 신청해 주셨어요. 저 이제 감기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반신욕하고 나왔더니 코 막힘이 싹 없어졌어요. 너무 개운하고. 지금 코 안 막히잖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자, 이렇게 세고 모두 전해드릴게요.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어요. 오늘 9시부터는 인연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인연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지금부터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신청곡 우리 꼬맹이 쩡이님 신청곡 전합니다. 장면이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네, 21학번의 스티커 사진과 이수연의 연애편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곡과 우리 꽃미남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 중에 최인경의 청 보자 잘 안 보여갖고 청 네 요거까지 세 곡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청 코가 갑자기 왜 멀쩡하다 갑자기 막히죠?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모두 전해드렸어요. 역시 신은 안 되나봐요. 괜찮다가 또 그러네요. 완전히 다 낫지는 않았나 보네요. 모두 전해드렸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우리 이니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시험 어떻게 시험을 안 되나봐. 네, 신청곡 많이 부탁드려요. 자, 저는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예리의 나는 문제없어 전해드리면서 슈가맨에 나왔던 곡들 모두 준비했어요. 레드벨벳의 너에게 원한 것, 레이나, 오렌지 캐러멜의 레이나, 오렌지 캐러멜의 리지가 함께 부른, 왜 이렇게 또 길어, 상상 속의 너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이오아이가 부른 네, 엉덩이 바나나 걸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세 곡 준비해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갑자기 박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자, 이어드릴 거군요. 루나와 앰버가 함께 부른, 참 오랜만이죠.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앰버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일 뿐이야. 네, 이것과 김필이 부르는 슬픈 언약식, 이 아이가 부르는 사랑이 바보, 그리고 규현의 한 사람을 사랑했네, 모두 슈가맨 버전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인사 들고 옵니다.

늦은 저녁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인연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네, 슈가맨 곡 김용일, 박상우, 승희, 미미가 부르는 뿌요뿌요 그리고 이지혜, 장석현, 윤보미, 딘딘이 함께 부른 스위티까지 전해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좋은 음악과 신청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래요.

어떤 목수는요, 일부러 조금은 불편한 의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어요. 사람은 너무 편하면 한 자세로 오래 머물게 되고요. 결국 몸도 마음도 쉽게 굳어지기 마련이라서.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야 한 번 더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또 흐트러진 자세도 다시 고쳐 앉게 된다는 거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또한 참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음처럼 되지 않는 하루, 또 계속 신경 쓰이는 고민들,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지금의 내 모습까지,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 우리는 또 움직이고 또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게 되니까요. 네, 어쩌면 완벽하게 편안한 삶보다는 조금은 서툴고 또 조금은 흔들리는 오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만큼은 너무 애쓰지 말고요. 이 시간에 기대어서 잠시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이 밤의 쉼표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흑장미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또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1시까지 출발해볼까요? 갈게요. 뮤직 큐.

Sure, I'm going to ask for the hand program. Okay, here we go.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예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0: 하면 안
1: 네, 가끔 방송하다 보면요, 지금 괜찮은 건가? 라는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특히 지금 웃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본인은 뭐 안 들킨 줄 아시는데 다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0: 오늘도 우연히
1: 네, 연휴의 날과 같은 금요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더 즐겁고 편안하고 또 부담이 없는 그런 금요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음악 신청단에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는데요. 오늘 기분이 왠지 엄청 좋아 보입니다. 그쵸?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이번 달 레벨 업 할 것 같습니다. 야호 야호.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파이팅! 까지요.

네, 저 또한 기분 좋은 금요일이고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금요일이라 생각하고요. 네, 오늘도 11시까지 열심히 달려볼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 네, 휴일이 끼어서 많이 바쁘시긴 할 것 같아요. 늘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잊지 말고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자, 아자!

네, 청해 주신 곡이요.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이 곡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AOA의 단발머리 소야의 3, 4 신청합니다. 3, 4.

풍경지기 이니님 오늘도 오셨군요. 네, 우리 필사마님 오늘도 오셨어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비가 온 뒤 맑은 날씨가 깨끗하게 보이는 야경, 거기에 멋진 음악까지 금상첨화입니다. 네, 두 시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희 하늘 호숫가는 아주 멋집니다. 풍경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멋진데 거기에 또 멋진 음악이 있어서 좋죠. 비가 온 뒤랑 말끔히 깨끗해진 하늘도 맑아서 그 하늘 호수가 정말 멋지고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일주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월요일까지 쉬나요? 아니면 근무일까요? 그래요. 어찌됐든 네, 즐거움이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김그림 씨의 너에게, 로이킴의 휘파람, 서인국과 정은지의 All for You까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는 괜히 늦게 자고 싶어서 내일 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인생이 여유로워진 느낌? 여러분들 그렇죠? 네, 이번 주는 아마 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근데 꼭 그렇습니다. 늦게 자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날은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먼저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래서 아 씻고 자야 되는데 그 현실감 다들 아시죠? 네, 우리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방송 한우로서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 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인예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이니가요 분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네가 만날까 봐. 네, 어젯밤 방송하시고요. 오늘 근무하시고 오늘도 또 방송하시고 네, 저녁 식사는 든든하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선선한 날씨 속에 근무 마치고 저녁 식사 초대받아서 이모 댁에 가서 배부르게 고기 먹고 왔습니다. 비록 스쳐갔지만 월급도 받았고요. 네, 곧 우리 누나도 만날 예정이고 네, 매일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토요일 내일은요 여사님 모시고 약 타러 잠깐 다녀오고요. 일요일은 출근이네요. 아, 24시간이 늘 바쁜 우리 누나는 주말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무얼 하시든 힘든 건 그분께 양보하시고요. 즐겁고 또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트 꽁꽁꽁. 한꺼번에 많은 여자. 네, 우리 스위트님 한 주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근데 또 내일은 휴무인데 바쁘고 또 그 다음날은 우리는 쉬는데 일해야 되고 월요일은 어떤가요? 월요일도 근무를? 그래요. 아무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기분 좋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 역시 다시는 이런 사람. 네, 신청하신 곡 스탠딩 어그의 에그의 네, Say Yes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네, 이 곡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김미정 씨의 Starry Night까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은지님 다녀가 주셨어요. 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복 쭈꾸미 숙주를 넣은 신라면을 먹고 있어요. 지금쯤 다 드셨겠죠? 그래요. 라면에

전복 쭈꾸미 넣기는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네, 메인은 뭘까요? 전복일까요? 라면일까요? 네, 아무튼 맛있게 드셨으면 됐죠, 뭐, 그렇죠? 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더 행복하기. 익숙하게 부르던 이름 아직 귓가에 남아. 네, 뭐 라면에 넣은 거니까 라면이요? 그러고 얼른 대답하시네요. 그래요. 뭐 쭈꾸미가 됐던 뭐 전복이 됐던 맛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요.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또 윤종신 씨의 존니, 여은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네, 세 곡 함께 할게요.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사연 우리 코만 고침님 다녀가 주셨네요. 왜 이렇게 오랜만일까요? 아침 사이로 천천히 눈을 뜨게 돼 햇살이 네, 기분이가 매우 좋습니다. 공짜로 저녁을 얻어먹으니 배도 부르고 또 마음도 넉넉하네요. 하루가 내게 말을 걸어 햇살이야 진짜 네, 오늘은 지출이 0원이었기에 아주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요, no spend. 네, 정신으로요, 굳건히 살아갈 예정입니다. 의자 끝에 걸쳐둔 네, 얻어먹는 기분이 이런 건가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코만 고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야 되는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쵸? 네, 형님 한 분 잘 두면요 물가 상승도 겁이 안 납니다. 지갑은 쉬고 위장은 열일을 합니다.

네, 오늘 기분이가 매우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궁금하라고 그런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니까 네, 저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을 걸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늘 오시던 분들이 안 오면 아,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그럴까? 괜찮은 걸까? 막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저 또한 뭐 방송을 계속 하다가 잠깐 휴방하면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별일은 없었고 그래요. 조금 나름 바쁘셨나 봐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또 기분이가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잘 흘러갈 것 같아. 네, 신청하신 곡은요, 악뮤의 프리덤, 짙은의 사라져가는 것들. 네, 엔딩곡으로는요, 로맨틱 펀치의 토요일 밤이 좋아. 네, 세 곡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풍경 속에 머물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하루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잠시 잠을 좀 깰 겸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시원하니 딱 기분이 좋더라고요. 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저는 그랬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제 오늘만 지나고 나면 임시 공휴일까지 월요일까지 쭉 예, 즐겁게 신나게 놀 수 있네요. 여러분들 왜 그렇잖아요.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은데 월요일날 쉬는 날이면 기분 좋은데 화요일날 출근하려면 짜증나고 대부분 다 그렇죠. 월요일날 쉬는 덕분에 일주일이 좀 짧아졌어요. 그만큼 또 5월의 마지막을 또 보내야 돼서 또 굉장히 바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5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 활기차게 잘 보내세요.

보내시라고 연휴 동안 잘 쉬다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쎄요, 뭐랄까, 아직 계획이 없네요. 예,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니님도 연휴 잘 보내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잘 쉬다가 오셔서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신나는 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예,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떻게 멘트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은 인터넷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우루스 방송국은 장르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서 가요로만 올려주셔야 되고요. 팝송 안됩니다. 트로트 뽕짝 안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안됩니다. 랩이 너무 심한 노래 그리고 영어 가사가 많은 노래 커버곡 전 시간에 나갔던 노래들은 송출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제 첫 시간 우리 샤방샤방한 꾸미남님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오늘은 파티아입니다. 5월 목표 금액 90% 달성. 와, 이제 5월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요. 벌써 90% 달성이면 와, 한 번 더 월급이 남았어요.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하셨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못 빼고 화요일 날 만나뵐 수 있는데 화요일 날 기쁜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청하신 노래 수소진이 부르는 사랑인 듯 아닌 듯 송민경이 부르는 사랑은 왜 끝이 있는 건데 여은의 내 품에 돌아와줘 세 곡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꽃미남님 5월달도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으쌰으쌰 화이팅 달려볼게요.

오랜만에 우리 애제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애제 일기, 그리고 김장훈의 노래죠. 슬픈 선물 이렇게 주셨는데 두 곡은 먼저 전해드렸고요. 도원경의 노래죠. 다시 사랑한다면 제 선곡과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꽁치님이 안 보이는 날은 어디 아픈가? 아니면은 일찍 주무시나? 뭐 이런 생각 궁금하거든요. 제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그분들이 안 보이면은 좀 허전하고 궁금해지고 그러거든요.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제 시간은 거의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보이면은 좀 뭐랄까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꽁치님이죠. 다이어트 때문에 식단 조절도 하시고 또 수면도 일찍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안 보이면 궁금해지는 거 그리고 워낙에 오랫동안 만나서 그런지 안 보이면 허전하더라고요. 우리 꽁치님도 10년이 넘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몇 년이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10년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잠들었다가 지금 깼습니다. 후다닥 죽순 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죽순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죽순이 어떤 맛인지 잘 몰라요. 어떤 맛이에요? 죽순으로는 어떤 요리를 잘 하세요? 궁금해요. 다음에는 알려주세요. 미유의 사랑이지 말입니다. 마리탱의 별보다 예쁜 너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영감님 반갑습니다. 어이구, 제가 영감님 하고 이렇게 부르려니까는 예, 죄송하네요. 볼빨간 사춘기의 드림, 백지영의 깊이, 제가 많이 듣던 노래 중에 한 곡이네요. 그 중에 제가 드림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선곡할 때마다 어떤 노래를 올려야 되나 하면은 맨날 까먹어요. 그런데 신청곡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순서를 좀 바꿨어요. 우리 선인의 추억님, 제 시간에 거의 안 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청란에 야식을 촉진시키는 신청곡으로 신청해 봅니다. 2탄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신청곡 듣다가 잠들 듯 합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쩡이가 제일 싫어하는 뭐죠? 왜 밤이면 왜 먹는 거를 자꾸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노래도 또 먹는 걸로 다 진짜 입맛 땡기는 거죠.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노라조의 고등어에 진짜 갓 탄 밥에다가 고등어 한 점 탁 올려서 먹으면 너무 행복하죠. 구구단의 초코코라는 곡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초콜릿 공장을 모티브해서 만든 곡이죠. 구구단만이 그려낼 수 있는 달콤한 기묘한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가미한 곡이죠. 듣다 보면은 흐렴구가 아마도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노래들마다 뽀삐뽀삐 하는 것처럼 후렴구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곡이 있죠. 구구단의 노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볼까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신 우리 철님 반갑습니다. 김레전드의 안녕, 박형규가 부르는 오로라, 한경일이 부르는 아무 일 없는 듯,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잠시 뒤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엔딩 뭔지 아시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청일점인데 맨날 꿀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청일점이 맨날 꿀찌야.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죠. 우리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셨어요. 나니언니 신청해요. 즐거운 연휴 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수고하세요. 라고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꼬맹이 쩡이님, 그나저나 감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감기가 너무 오래가서 목도 많이 아플 텐데 기침 많이 하면 아무튼 링거라도 우리 같이 맞으러 갈까요? 꼬맹이 쩡이님의 신청곡 이수연이 부르는 연애편지 빅마마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데이식스의 예뻤어 전해드릴게요. 저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신청날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꽃미남님을 비롯해서 애제님, 꽁치님, 영감님, 체리님, 선인의 추억님, 철님, 꼬맹이 쩡이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추천 눌러주신 분들, 선물 담아주신 분들, 예,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 함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라는 말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쇼트홈은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